0: sound classics. Or just set the right tone with smooth, soulful vibes from Marvin Gaye and more. It's all right here on TuneIn, ready to set the perfect 70s tone. Search Soul Groove or tell your device to play Soul Groove on TuneIn now to listen. Enjoy fresher, cleaner air with Barnacle.
1: Kim Yoon-suk is one of Korea's most prolific screenwriters, responsible for series like The Glory and Mr. Sunshine. Well, for the latest edition of CNN's K Everything series, she sat down with Daniel Dae Kim to explain the art of creating a compelling love story. Have a look at this.
2: What is the secret to a good love story?
3: 어떤 그 신념을 가진 남자인가 어떤 신념을 가진 여자인가 그 남녀 주인공이 어떻게 역경을 헤치고 상 뭐 희생도 따르고 고통도 따르지만 결국에 마지막 신에서 키스를 하기까지의 여정 그걸 재밌게 새롭게 잘 쓰면 됩니다.
2: Only a kiss. Korean dramas are very innocent that way. Even holding hands is a big deal, right? So if you kiss, That's the happy ending.
3: 3회 정도 지나면 키스해도 됩니다.
2: I see. There's a time frame. I see.
3: 3회 정도 되면 키스 씬이 나오고요. 그 전에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엔딩에서만 키스를 했는데 이제 제가 좀 많이 당겨와서 3회 정도의 키스는 이제 한국인들도 받아들여 줍니다.
2: 네.
3: 감정들을 쌓아가고
4: The popularity of K-drama stories has been translating to audiences outside of Korea since the mid-1990s, with hits like Winter Sonata and What is Love, in places like the US, Australia, and the Middle East. Kim's show The Glory was in the top 10 most watched Netflix series with over 600 million hours of viewing in 2023. All of that in just 3 decades.
2: You told me a secret before. Tell me the secret of why Korean culture is where it is now.
3: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은 일을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2: 네.
3: 그래서 그런 어떤 한국인만 가지고 있는 본성 내지는 근성 그리고 농담을 즐기고 항상 자신 옆에 웃음이 함께하는 걸 좋아하는 민족이거든요. 그게 핏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웃다가 세계인도 웃게 하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른 것 같아요.
1: And you can stream the full series on CNN All Access and on HBO Max. World Sport is up next. And you've got another hour of Connect the World with me, Becky Anderson. Happy top of the hour.